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가5월23일에개막됩니다장춘과연변두팀이준비중에있습니다珲春시초나진에서천혜생태자원에의탁해산파재배를대대적으로발전시켜생태로부유를실현하고산업으로향촌을진흥시키는향촌진흥의길을넓혀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2026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가5월23일에시작됩니다우리성의장춘연변두대표팀은전투태세를갖추고좋은성적을내기위해철저히준비하고있습니다5월23일저녁8시장춘팀은장춘올림픽체육공원경기장홈경기에서통료팀과맞붙게됩니다개막전을잘치르고도장춘팀은아태정월훈련기지에서막바지집중훈련을전개하고있습니다팀은올해초구성된이후태주에가서3주간의강도높은합숙훈련을펼쳤습니다여러차례의연습경기를통해진영을조정하고전술을다듬었습니다선수들은전심전력으로훈련에뛰어들어최상의경기상태로조정했습니다이날같은시간에연변팀은후코트북방축구훈련기지원정경기에서후코트팀과도전하게됩니다5월20일연변대표팀은정식으로출정했는데팀은연변룡종축구구락부제대를핵심으로본토의우수한젊은선수들을선발해구성했습니다요에따르면리그전첫날에는도합4차례의대결이진행되는데다른두경기는각각할빈팀과대련팀심양팀과개소팀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초나진은천혜생태자원에의탁해산파재배를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있습니다푸르게자란산파밭은산림의옥토에뿌리내려생태로부유를실현하고산업으로향촌을진흥시키는향촌진흥의길을넓혀가고있습니다초나진은장백산동쪽기슭에자리잡고있어산림자원이풍부하고기후가서늘하고수변하며토양이비옥하고부드러워산파생장에최적의자연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산나물의품질을높이고특색브랜드를육성하고조초나진에서는산파의내한특성을충분히발휘해농약과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는자연생태방식으로재배하고있는데생산된산파는잎이두툼하고향이짙으며영양이풍부해연변지역의특색있는진귀한산나물로됐습니다작은산나물을큰산업으로발전시키고조초나진에서는산림생태자원우수에입각해야생보호더하기인공재배의병행발전방식을견지하고원생종질자원을전력으로보호하면서특색산나물을적극육성하고있습니다현재판잎과종자판매를통한종합수익이해마다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산파재배는흥변부민향촌발전분흥의양질부민대상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변주소방구조국에서는그날에연변주교육국과연합으로전주중소학생나는소방꼬마위사틱톡도전대회를발기해신매체전파를담채로소방안전지식이교정에진입하고가정에용입하도록함으로써가정학교협동안전공동수호의양호한분위기를조성했습니다활동이가동된이래전주각현시교육국각학교및광범한학부모와학생들의적극적인호응을얻었습니다중소학생들은소방꼬마위사로되어틱톡플랫폼을통해생동하고재미있는형식으로소방지식을공유하고가정내안전우환을점검했으며신매체전파우세를비롯소방선전의피복면과영향력을확장하면서청소년들의책임의식과사명감을전시했습니다심사를거쳐珲春시제1실험소학교학생랑윤지와하경어가수상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연일珲春시주택건설부문에서는교통정체해소와원활한통행확보를추진하는것으로도시도로교통질서를개선하고중점구간과통행고봉시간대의정체문제를완화해 군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절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교통종합치리사업에 깊은 종시를 돌리고 상시화 협동협상 기제를 구축해 주택건설에서 부대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교통관리 부문에서 총괄 배치하며 여러 부문에서 연합으로 관리 통제하는 사업 구면을 형성했으며 교통정체 원인을 정밀하게 연구 판단하고 힘을 합쳐 교통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서 끊어진 도로와 병목 구간 도로 연결 공사를 다그치고 주차 간선, 지선 도로의 순환 도로망을 완벽화해 주간선 도로의 차량 흐름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도로 승격을 착실히 추동해 교차로 설계를 최적화하고 횡단 통로를 보완하고 기동차와 비기동차 분리시설을 증설해 많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합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차로의 통행 효율과 안전성을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훈촌시 제3중학교 교육그룹에서는 변경국계 지켜 국토수호 문명연학으로 도시건설의 조력을 주제로 도보연학 종합실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34km 변경선 장거리 도보를 담채로 애국주의, 국가안전, 법치, 생태, 과학기술 등 다원화 교육원소를 융합시켜 학생들이 걸으면서 의지를 연마하고 실천 속에서 교문을 넓히며 체험 속에서 정서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합 코스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배우성 부근 역참 등 5대 핵심 지점을 경과하고 향촌 통상구 유원광장을 연결시켜 역사 전승, 국문 교육, 노동 실천, 법치 선전이 일체화된 실경 과당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제3중학교 교육그룹에서는 변경 연학 특색 유기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애국주의, 노동 실천 등 주제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학생들의 전면 발전에 조력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힘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1일 길림성 개조 차량 정태 전시 예열 활동이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독특한 외관 설계, 전문적인 성능 개조를 통해 자동차 문화와 변경 특색 문화 관광 자원을 절묘하게 융합시킴으로써 전성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과 연합으로 관할 구역 내 파손된 도로에 보도 블록 부설 및 경화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출행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6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가5월23일에개막됩니다장춘과연변두팀이준비중에있습니다珲春시춘화진에서천혜생태자원에의탁해산파재배를대대적으로발전시켜생태로부유를실현하고산업으로향촌을진흥시키는향촌진흥의길을넓혀가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2026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가5월23일에시작됩니다우리성의장춘연변두대표팀은전투태세를갖추고좋은성적을내기위해철저히준비하고있습니다5월23일저녁8시장춘팀은장춘올림픽체육공원경기장홈경기에서통료팀과맞붙게됩니다개막전을잘치르고도장춘팀은아태정월훈련기지에서막바지집중훈련을전개하고있습니다팀은올해초구성된이후태주에가서3주간의강도높은합숙훈련을펼쳤습니다여러차례의연습경기를통해진영을조정하고전술을다듬었습니다선수들은전심전력으로훈련에뛰어들어최상의경기상태로조정했습니다이날같은시간에연변팀은후코트북방축구훈련기지원정경기에서후코트팀과도전하게됩니다5월20일연변대표팀은정식으로출정했는데팀은연변룡종축구구락부제대를핵심으로본토의우수한젊은선수들을선발해구성했습니다요에따르면리그전첫날에는도합4차례의대결이진행되는데다른두경기는각각할빈팀과대련팀심양팀과개서팀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珲春시춘화진은천혜의생태자원에의탁해산파재배를대대적으로발전시키고있습니다푸르게자란산파밭은산림의옥토에뿌리내려생태로부유를실현하고산업으로향촌을진흥시키는향촌진흥의길을넓혀가고있습니다촌화진은장백산동쪽기슭에자리잡고있어산림자원이풍부하고기후가서늘하고수변하며토양이비옥하고부드러워산파생장에최적의자연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산나물의품질을높이고특색브랜드를육성하고도촌화진에서는산파의내한특성을충분히발휘해농약과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는자연생태방식으로재배하고있는데생산된산파는잎이두툼하고향이짙으며영양이풍부해연변지역의특색있는진귀한산나물로됐습니다작은산나물을큰산업으로발전시키고도촌화진에서는산림생태자원우세에입각해야생보호더하기인공재배의병행발전방식을견제하고원생종질자원을전력으로보호하면서특색산나물을적극육성하고있습니다현재판잎과종자판매를통한종합수익이해마다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산파재배는흥변부민향촌발전부흥의양질부민대상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연변주소방구조국에서는그늘에연변주교육국과연합으로전주중소학생나는소방꼬마위사틱톡도전대회를발기해신매체전파를단체로소방안전지식이교정에진입하고가정에융입하도록함으로써가정학교협동안전공동수호의양호한분위기를조성했습니다활동이가동된이래전주각현시교육국각학교및광범한학부모와학생들의적극적인호응을얻었습니다중소학생들은소방꼬마위사로되어틱톡플랫폼을통해생동하고재미있는형식으로소방지식을공유하고가정내안전우환을점검했으며신매체전파우세를비롯소방선전의피복면과영향력을확장하면서청소년들의책임의식과사명감을전시했습니다심사를거쳐珲春시제1실험소학교학생랑윤지와하경어가수상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연일珲春시주택건설부문에서는교통정체해소와원활한통행확보를추진하는것으로도시도로교통질서를개선하고중점구간과통행고봉시간대의정체문제를완화해 군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절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교통종합치리사업에 깊은 종시를 돌리고 상시화 협동협상 기제를 구축해 주택건설에서 부대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교통관리 부문에서 총괄 배치하며 여러 부문에서 연합으로 관리 통제하는 사업 구면을 형성했으며 교통정체 원인을 정밀하게 연구 판단하고 힘을 합쳐 교통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서 끊어진 도로와 병목 구간 도로 연결 공사를 다그치고 주차 간선, 지선 도로의 순환 도로망을 완벽화해 주간선 도로의 차량 흐름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도로 승격을 착실히 추동해 교차로 설계를 최적화하고 횡단 통로를 보완하고 기동차와 비기동차 분리시설을 증설해 많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합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차로의 통행 효율과 안전성을 부단히 향상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훈촌시 제3중학교 교육그룹에서는 변경 국계 지켜 국토 수호, 문명 연학으로 도시 건설에 조력을 주제로 도보 연학 종합 실천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34km 변경선 장거리 도보를 담채로 애국주의, 국가 안전, 법치, 생태, 과학기술 등 다원화 교육 원소를 융합시켜 학생들이 걸으면서 의지를 연마하고 실천 속에서 교문을 넓히며 체험 속에서 정서를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합 코스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 배우성 부근 역참 등 5대 핵심 지점을 경과하고 향촌 통상구 유원광장을 연결시켜 역사 전승, 국문교육, 노동 실천, 법치 선전이 일체화된 실경과당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제3중학교 교육그룹에서는 변경 연학 특색 6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깊이 파고들고 애국주의, 노동 실천 등 주제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학생들의 전면 발전에 조력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힘을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5월 21일 길림성 개조 차량 정태 전시 예열 활동이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독특한 외관 설계, 전문적인 성능 개조를 통해 자동차 문화와 변경 특색 문화관광 자원을 절묘하게 융합시킴으로써 전성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과 연합으로 관할 구역 내 파손된 도로에 보도 블록 부설 및 경화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출행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전성습금평문화사상학습관철특별연수반이장춘에서개최됐습니다珲春에서장기간호보험으로생활능력상실인들에게민생의울타리를구축해주고있습니다전성습금평문화사상학습관철특별연수반이장춘에서개최됐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선전부부장인조로부가개강식에출석해특별강의를했습니다특별강의는정확한지적관수립과실천학습교육을둘러싸고습금평문화사상을깊이학습하고도시문화건설을가강하는것을출발점으로15호시기문화건설의정치적요구에맞춰고품질문화건설로고품질발전에부응하는사업에대해안배포지했습니다또한의료발전경험을깊이학습하고정확한일을할뿐만아니라정확한방식으로일을처리하고방향과방법을잘파악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도시문화건설을둘러싸고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문화금맥을계승전승하고문화유산보호및수선체계를튼튼히구축해도시문화자신감의깊이를키우고역사건축물의시대적새생명을불어넣어야합니다깊이와활력을겸비하고식별도와공감력을겸비하며향심력과전파력을겸비한도시형상을구축해야합니다문명건설로도시품격을향상시키고질의온도를보여주며문화자양으로정신생활을풍부히하고인문소양을높여야합니다문화분응을심화확대하고특색문화자원의산업화전환을가속화하며문화관광융합업태의차별화발전을추진하고문화가실체에분응하는다원화경로를확장시켜야합니다한사람이장애를입으면온가족의삶이흔들립니다장기간호보험의실시는혼초시도시향진종업원들에게따뜻한보장을선사하고있습니다珲春시는2019년9월에장기간호보험시점사업을가동하고2020년9월에국가장기간호보험시점도시에납입되어길림성에서가장먼저해당시점사업을추진한

7개 총괄 구역 중에 하나이자 염견주에서 유일하게 이 시점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목전까지 전시 도시 향진 종업원 장기 간호보험 가입자는 5만 6천 명에 달하며 지정 간호기구는 7곳으로서 루게로 167명의 보험 가입 종업원에게 간호 부담 373만 5천 원을 경감시켜줬습니다. 수요가 있는 군체에게 정밀하게 혜택을 주고서 훈천시 도시향진종업원 장기간호보험은 2년마다 평가를 진행하며 생활능력 상실 판정을 거쳐 중증, 중도 생활능력 상실 기준에 6개월 이상 도달되는 인원이 지정된 간호봉사기구에서 발생한 생활간호비용, 의료간호비용, 병상 사용료, 위생재료 및 생활용품 비용은 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에서는 다층차 의료보장체계를 완벽화하고 재택간호봉사 모식을 추진하며 간호봉사 영역을 확장하고 간호봉사 대우를 장대시켜 중도생활능력상실인의 재택간호 난제를 해결하고 량질의 봉사 자원을 기층에 내려보냄으로써 기층 군중들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간호봉사 수요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하고 평가 기준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험 기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확보할 방침입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 지혜 교육 플랫폼이 시 운영되면서 훈천시 준화진에서는 시 공간의 제약을 허물고 성내 여러 명문 학교의 량질 수업과 선진 교수 방식을 지역 학교에 도입해 디지털 분능으로 교학의 새 생태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량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전 길림이성 텔레비전 길림뉴스룸화 보도에서는 훈천시 준화진 학교 길림클라우드 학교 자원 충분히 이용 교학의 새 생태 활성화를 제목으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길림성 교육청에서 총괄 건설하는 지혜 교육 핵심 공정으로서 길림클라우드 학교는 올해 3월에 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동북사범대학 부속 학교를 비롯한 성내 20여 개 최고 중소 학교의 명교사 자원과 정품 과정이 집결됐습니다. 훈천시 준화진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클릭 한 번으로 플랫폼에 접속해 명문 학교 동시 수업에 실시간으로 접속하고 정품 미니 과당을 주문 시청할 수 있으며 권위성적인 시험지와 수업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림 클라우드 학교의 강대한 지지에 힘입어 준화진 학교에서는 사위 지지 주제 항목식 수업을 깊이 있게 심화하고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을 수업 준비, 수업, 학습 평가의 전 과정에 깊이 융합시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현대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전국 무명도시 건설 창구 공모례 전문 양성을 개최해 정무 봉사 창구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하고 일선 사업일꾼들의 무명 소양과 봉사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하게 추동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정무 창구 이미지 형성, 업무 태도 요구, 정무 선전은 풍모 발현, 창구 봉사 소통 4대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됐습니다. 양성은 리론 강의, 시범 교수, 상황 모의 등 방식으로 용모와 복장, 언행과 몸가짐, 접대 규범, 소통 기계와 봉사 금기를 체계적으로 강의해 양성 참가자들이 직관적으로 레이 표준을 장악하고 실제 조상 능력을 절실히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 하남가도 각 사회 구역에서는 제때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 공무 레이가 창구 봉사 전반 과정에 융합되도록 추진해 규범화된 봉사와 우량한 작품으로 정무 봉사의 무명 창구를 빛내므로써 훈천시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근안 시기 훈천시에서 주거 환경 정돈과 공공 질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데서 전반적인 면모가 효과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 구역에는 애견 산책 시 목줄을 하지 않은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 안전과 도시 외관 환경에 영향을 주어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드러진 단점으로 됐습니다. 일부 소구역의 앞뒤 공터와 레저 광장 등 구역에는 여전히 일부 애견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효과적인 관리 통제가 결핍하면 애견 간의 싸움, 이물질을 잘못 먹거나 심지어 잃어버릴 위험만 증가됩니다. 개별적인 견주들에게는 애견이 온순하다며 목줄 사용을 거부하는 요행 심리가 있는데, 이는 공공장소의 안전 최저선을 호시하고 반려동물의 생명에 대한 수호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